0: Emirates 3번에 리크 리어 디렉터 픽스.
1: 리크 리어 디렉터 which point Emirates 3번에?
0: Emirates 3번에 픽스. Papa Echo Alpha Kilo Sierra.
1: Peaks, Emirates 3-1-8, thank you very much.

0: 인도네시아 120 리크리아디에서 피크 디센어로 민텐 10,000.
1: 디센어 민텐 6,000 feet direct to peak 인도네시아 880.
0: 오렌지아이나 230 리크리아디에서 자레 디센어로 민텐 11,000.
2: 리크리아디에서 자레 11,000 오렌지아이나 230.
0: 마린다 A7-2, maintain speed 18 knots until 10 DME, contact tower 118.35.
1: 18 knots until 10 DME, 118.35, Marindo A7-2, またね。
0: またね。